0: 있는 꿈을 못 사버려 해지 시선 권찰에 너무 몸골이 캐요
1: I have to have
0: 건강하냐 진원 연세만 이래요 느낀 경찰 삐
2: Abaye, chilisha bantu bange, kumi okulubo, gola simba kuno, tusunsura mwenye mba kumi, ezikutaba na Uganda, nezibata.